straight on one fighter. Fresh, 빛이 나는 소리 잘 컷. 썰어다 뒤집어줘 발컷. 미쳤어, 수컷어. Chillin', chillin', chillin' on cash.